0: 모두가 바라던 대로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.
1: 진짜요?
0: 회사 주주총회도 참석하셨고요.
2: 주주총회?
3: 회장님 돌아오셨으니 나는 그만 빠지겠습니다.
1: 회사님.
4: 와이비의 명예회장님과 최대 주주로서 우주환을 대표이사직에 추대하고자 합니다.

0: 발견한 거 알고 있었지? 정말 이제 실증난다, 백조.
1: 이제 계속 추락할 일만 남았으니 가보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.
2: 지난주 일기 말이야. 유관상님이 할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?
3: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.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?
0: 전 지금부터요. 대표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일을 할 겁니다.